0: 哎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二位， 锁，
1: 还挺沉。
2: 别动，万一是炸弹怎么办？
3: 干
1: 了！这，人家要弄死咱俩，还用得着费这么大咒诅？